0: 어떤 놈들인지 확인해봤나?
1: 김일성 군들입니다.
0: 전에 만주에서 군생활 했었는데 그들은 조선 군대가 아니라 모두 다 중국 공산당 군대들이다.
1: 근데 메가다 장군께서 중국 군들은 절대 압록강을 건널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?
0: 중공군들이 그 말을 듣겠냔 말이지. 바로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해.
2: 네.
0: 지금 확실히 운산 북쪽 수풀에서 많은 중공군들이 잠복하고 있어. 그들은 아주 강한 부대이지 우리를 포위만 시키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. 분명히 음모가 있을 거야. 당장 지원군 요청해.
2: 네.
3: What do you think of Paik Sun Yup's information?
4: The one thing that the South Korean army is able to do is to run away. Their attack failed, so they came up with a story about the Chinese Communist Army. It's obviously an excuse.
5: Well, Paik Sun Yup's first division is not that weak. We've destroyed North Korea's main force. Who else could have attacked them?
4: I must say that I trust General MacArthur's judgment.The Chinese Communist Army has no reason or guts to send their troops.
3: I will go find General MacArthur.
4: He just left for Tokyo.
3: Well, we have already lost Anjong and Huichan, and we are halted at Unsan. Damn! Is Kim Il-sung's resistance that strong?Since the South Korean army cannot get through, I command that the 1st Cavalry Division proceed to Unsan immediately. Let our tanks destroy the last of Kim Il-sung's resistance.
6: Yes, sir.
7: 军长，人来了。我们这儿最新情报，美军向云山方向集结了。
8: 白山叶这老狐狸已经向美国人求救了。听着，你带领你团以最快速度赶往龙行洞，在那里设伏大员，坚决顶住美军，不能让美军赶到云山。
9: 这次咱们白天行军啊，
8: 就是要大白天行军，要拿南朝鲜第一师下九，不能让美国佬掀了咱们的桌子。
9: 是。